0: ཁྱི ཕྱད མི ཁྱི ཕྱི
1: Nechu gundra, dila nimbo yuzu yorgo sedan xionlam men jie zumachi. Dinaani xionlam dila dini to dangbo xie yore. To dangbo xie yore dila xionlam chuncho xie yore sana xionlam dila juandu jubaki xionlam junju zumarwa. Junju dan, dini junju dan, dini duk xionlam, duso somanro. Dini nekab xionlam som yore. Da dinaani juangu xionlam zudu daji namjuan atsun zhuancha nyandu yorgo. Dedan zhuwa yubaki daji luke denja dan, detang dan zhuwa yubaki dinti gor kashi ji song yore. Be chai jabi ina da namjuan atsun zaduan zhada chirisina ne long jenji zhengbe da da bang song yore. Ne long jenji, ne long jenji zu ne la magi long jenji du dun se xionlam se ye song yorgo. Dinaani ne long jenji zudu sedan xionlam dini Da ne longjin jine rongo hako wa nye ne de bonglongzino zogyo yorgo. Duk jionlam rajin ko duk namshin jwa rimis nga zog chitramo zoto margo. Tenzha yinsa du. Sedan jionlam dini da rongo bonglongzo xina zogyo yorgo. Tenzha yinsa ne longjin yinsa sedan jionlam dini jenpo go ne. Namshin jie mando. Da de ne longjin zogwa dini sedan jionlam dini samsang zhin longjin deso. Nega longjin deso bonggo res. Ani lula penpa deso lenje rogo di shogne. O tenzha song yore. Jik dere. Nye ne dene dadong mencho rinchin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ད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 소는 줄고 되네 생각을 많이 해 줬단. 되네 가세 살은 참아서나 너는 너기도 카발라서 벌이 로니라서 봐 다치자. 되네 가게야 내가 된다 그러고 섭정 좀 된다 이는 섭정 야나 내가 좀 있는 가게 다 좀 있으면 된다 제 있는 가게 좀 봐도 저건 생각지도 야르도고 생각 뭐 된다 그지 받치는 좀 매 어디다 생겨 좀 잠땡이 린데데 된다 일단 생각 좀 놀리고 검시 여봐 되는고 된다 이제 약휴리는 생각 마대는 야르고다 그건 생 뭐 저지 니 쿨이 드스르노라 니 쿨이 드스르 니 코고르 옛날에 다 가신 생이 쿨이게 드스 딱다 말이 송도 그리고 된다 이제 체조 그러스는 생이 말로 배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자도야 니고 효를 대인즈다 센은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된다 인사도 쇼가 사마도 무자노네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자노네 니카 추즈 니사지 대 가자조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느지 되네 라바르도 지 자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면 르주 톰트 롬버는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 대 조치와 두수완대제는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되니 먹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조대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총라 그즈들레 되니 가시 샘도 잠모 냥에 빼잖아 다 침상나는 메셰발라 소바지 된데 냥에 잠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니메 고는 이코네 하고 요레스 거기 내가 강아 잠모 유도 요르고 되니 로겐바인바 되니 르그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발라 소바 된 소인 니메 고는 디스니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 공래더니 담모 년년 그 말이스. 대 대상 전력이 기에나다 니모 공을 이제도 여보 여르데 니모 공을 이제도 나 두수 레인 맞아 송형고고. 두수 레인 맞아서 봐 야나 추조 세가를 야 막해봐. 야 휴리는 까마 쫑아스 뉴슈스 등점에서 니모 공을 두수 정보 니죠 말이스.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 정보 니선 때 백인 라소반 배치라소반 배샤자. 대니 내게 뭐 뭐지 채용을고. 뭐 니모 공을 이제도 등려는지
0: 저기. 대니 그 비교수하러 비교는 내가 쇼란스
1: Nekab jilan dhe nirajiri diyo 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ga nansor zonru segumar we tenso la che kapde jyotam re. Chundra re se na pecha ge na trikom chukpa, yadang, driba da wungi luban, chima chiangwa jendang kwe shiong na gama jya zonyo re. Te che zor se na pecha ge na zubo tab dehyu zhungo dhe ge na ma to yong ruko. To je de nekab jilan jiri. Ko nekab nekab to ono masi karu to ono margo ya. Todu che yukurus, ma tsuma hiru ko sama sagru ya. O tizo tanri. Tri kom chukba, ya tan tri bat. Ya kom ruko ka. Ka kom da che yukurus na ti, chun tong kujiru ko. O tizo tanri. Tene tri kom chukba, ya shu u na. Kashi tenzo ka nying maris. Tan dordu na kien, toji de ka nying mari, tri bat de yang ka nying mari, komba de yang ka nying mari, chukba dan. Ya na ma kuba she jiso yurgo, kuba jukju. Tegin da trikom, chukpa, yardang, lewe tajyo, driba trikyo
0: soma,
1: kukyo vijyo. Teso ko nekab ge lulu pento yoba rengoko rong rong ge menju zonro. Pecha gena sama magyoba tenzo rewe kapsula yashio unroko, sheha lo, ten yashio unroa, tek shok de kajyo ama resi, yashio ji go resi, shok de go resi. Kashi ta juma la soba, ta longka la soba la magyoba rengoko, koba ma jokno roko, ko jokje de rong rong menju zonro rengoko. Zubo rang yege meba ten ma guba, men ten ma guba, yenda ne jik zo ma gu, ku rang yege, zubo kurang kurang menju zonro rengu gu. Ten se du, juba de ka juyo ma rila, ma kuba jugi la soba ya, yug ju guris. Tak nyong zogu ma le, tenzo we ne ku, rong rong ma nyong jin, ta ma yue wa desu ma shen leon rur gu. Ten wo rang yong men jik ga ma zha song yor, teri sin, ten ni ya ma yue na kuba puwa la soba ma yue na ya shu, juma la soba ma yue na ma kuba jug, tenzo rur gu, ten ga ma nyin song yor. 오든데 산 니가 말했어. 오가 니가 말했어. 오데 거랑 얘기 돈냄스. 그게 오가 안드는 존으로고.
0: 오래.
1: 지금 줘봐. 야든데 오니 니가 아무니 다르게 차되고 오니 르바. 칼로데 까닝 말스 칼로 칼로 두수두수 만더 되네 치마 치마 되냐 까닝 말스 치마 조치 메기 치마 존더 메기 치마 까닝 말스 메 메기 치마 돈지다 가게 섬도 거는 메기 치마 돈으로고 어디도 ngogur zhu xingu, zhan cilek ye na ko ngulit zhu la semdok chamo rei zhu na sen la nyama dhu na pa ngu xio siru gu. Ngu jina te sen gu dunghaa da zhu tig zhu pa.

0: 디스압주 테니 캄반다진 시칸된다는도 캄바다 사이드솔로지 정말 신보기지 부추적 말에 된대요사 다 사실 지보 된다 디스 세워기 시체사 된들 녹지든들이
1: 되게 야카 그도 저드는 게 쉬나 근데 저기
0: 야카 그도 저 저로다 차 차바다 출라서 뭐 렌히에 쳐버리고 된들이 자도 되네 메드로드 냠도들이 메드로드 바비바가 고시 메드로드 셀로 현으로고 된제 인제지 세존나니가 데 메드로지야 답신다지 땡코신고고 된제 인도지 사자 깜 깜히에 치사라 디슨도 교다 줄람데 깜히에 치사 레메사 배잖아 캉박 토르고 된제라 마차바 대보 인도지데 내가 좀 모르는 거 어 마차사사 깜히에 치사 뭐 쿠바 가서도 안 되고 된제 지라지 되네 차마데바 되네 제단게는 내가 효기 뭐 많이 봐 대버랑이
1: 대보시네
0: 대보진 도지데 된제 ຕຶງກາຊລາກະນິຊິກະນາຕຶງກາດະຕຶກາກັນຈະຈິຣິຊະນາຍາກາສາດະບາກິນຈິບາກະເນດະສໍດົງລິດຊຶຈິບາກະເນດະຕົງກາລດົງຊໍຣິຈຸມຊິນເຕລະເຕນຈຸນລາມເດກຸດະສໍຈະໂຊກໍກະບໍຊິນເດງອຶຫຍໍຈະເດມກູກໍຊິດກຸດະສໍຊາບໍນະຈິຣໍກໍກຸຊິດສໍບໍນະຈິລະຈິຈະມາຊິມໂບຍໍດະບາກິເດນຈະກູກຸນຈະເດນຄັງບາດະສໍລະເລນຫຍໍຕິສຍຸນະຍາບາ ちゃくちゃだそばたんでさ、ひえちさんにてす、レンズのじゃるご。でさんじ、かんぞね、かのんでそ、ちのひえちさ、ぞさよるご。でぞたんで、かんばでそ、ちちょくちゃくちゃだそばた。でんれるんどじゅ。かんだんどでにひえな、そがだ、てんがでそ、にまさきちもよるご。でんれんせでにまなのひょくちもむどね。しじんなのんど。かんば、れんひえてすよば。でんれるでねよば。
2: Bertang Silu Sori Yungluta Song Tun Javi Niri Jutabdang
3: Jong Tra Kanta Di Song Hizini Di Talang Tun Noni Limur Yu
2: Singinaba Tata Chicha Singibana Kamki Lungtinja Di Talang Tun Hibi Legendary
3: Chinambi Di Talang Tun Hibi Kangi Lungtin Singjura Gashio
2: Natsu Chicha Lucien Ninja Di Tangla Sankur Shijin Yu
3: 奇迹，我最灵气了，多难洗脚，没几把弄弱。

생긴 조부남 바 근간송 다다치지 싱고 츠비 레진데네 베종 롱친 닌친 레콘 캄케 롱친자 나당 이 주비 휴람 희비 레치레 데링케 레치나 딘딘 휴비 군전네 베장 숑종 시주지 오연 베종 이마담 튜초제 주희 연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세난 도지라인 세남 도지라는 듀르 고미 로레 듄듄낭 베종어리 사크 잔다 종가 거기 나슐 잠도 토미 데타표 거기 어차 나슐라 종다 시진 가키 양다 당조니 톱중가 고텐 잠바나 콩가 시디제 젠차티레 톱중 로렌 주바 튠지 쳔리제 링긴 차도 밥디 로단 론산 요기 중요 원장 콩가 셈제 등니 망최제 협의라 인다 문자위 동화 사무식 시인여라 인양 사더제 유저리 괴주 담린 소라양 인당 무직비 제와 사무시 차여 데링 베종 롱친 닌친 리콘 캄게 롱친제 나당 이 주비 휴람 시비 레친낭 베장 숑종 시주제 원연 베종 이마 담 튠소제 주시 윤바 나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 차된바 거기 쳔남 도지 유절 람비 띵가 담주리 진 강자 시주 콩아리 사클 향용 유절 초비낭 효민당 뒤남히라 토마르카 딕토 차된 남이 거소제 담주 휴진

0: 계속나 도시라 감사하게.
1: 네, 감사.
0: 게나 고드 담린다 맞지. 잡세 통제 잡니 저와게.
1: 맞아라.
0: 따띵디 게라게 맞지. 룬티 싱게 소리야. 소소 모드지디야. 맞지 신베다 양 만다야지. 모드지다지기리. 아니 게라 뇌는 맞지. 룬티 싱게 너무 소리야. 게나게 모드도 드시는 게.
1: 됐어. 내 명을 찾아서나. 소나 도치스기.
0: 됐어.
1: 다 파유를 찾아서나. 너리스고 산단 총기. 자장총 수세스네 디네레 엔다 민 냄규네 나라게 좀지 토레네 디네 토레 민 카르망 치오지 고게와 소나토르시 스테고와
0: 고게와 소나토르시
1: 고게와 소나토르시 만제 디디 야가 림바탐 부좀바 보케지 긴 소즈라 신창이슈 단당에 디 뉴밍게 소라데 게나게 토스 디치 고게 당나라 께사다 차사 차상데 당 고게 고마세사 난조 디엘다 네마 당도게 민 카르스 쇼다 부스 디리야 자라 닝바스고 당아랑 차차스나 고주공이로 나디 단다 그리세고기 롬딩이 되나다 단디 티 롭좀 세세 독스테브리 디지도 담당 전전 진의 세시 소르시마도 차상디 롬딩이 롭드딩의 차상 신요 말아
0: 당
1: 소소 난기다 강소를 내가 균 코고다 된지 아니 다 롭들 타교시 드뉴어
0: 말아 디 롬좀디 드뉴어로 라기
1: 어 다 롭좀디 드뉴어로 다 단데 니 추세 세나 다가랑 딘데라시데 아니 다 디디 나랑 충분히 강소고선 고조 담내 담 담주 통제 디르들 하생이 가보이
0: 그러면
1: 디디 자만 안 좋다 년진한 세라 근데 집단 공부를
0: 공부를 안
1: 치고 이제 가르치고 산다 디요 봐 님아 진쇼 지교 대도 잡밥지 망지 딘데 수고 근데 디디 자만 내가 단다 겐도데나 상니다 게미 말라 공니게디 담주게 딘데 디시요 잡밥게 딘데시 디요도 자만 디 암조로 뚝시 년제 나랑게 탱무시 디디 자만 겐라 공니게 다 삼체 민드가 제샤 디디 자만 직다 대난게 규림지게 간단히 동부직 독스말 잡아토네 독스 카카기 가길 땅아랑 소찬 갸게 진 탄팅서 거라
0: 그러죠
1: 딘데 지게 지금 뱅아라 슈지 딘데 게나 고니게 잠자싱에 베트 슈비 만주 디디다마 로자당도 강들 세와 직님우데다 소소기미 파솔 지마규기 파솔 디체브라 세브니리야 골든 마초고 소르 당아주 룩소스 모스 딘데 쇼 세브니리 제당 분자 찾은 세브 솜네 제 아니 동미 차상 냠부 좀제 소가나 딘데 지게 고갑랑에 디체브리 땅에 로고지 유 계산세는 속으로 민라 코드는 이 냠도로 어디 장세지 로사지로 또 로브스 차르 아니 대야 망조도 비다 가능다 대야 비 딘조 시우지도
0: 대 망조도 니진다 디다 노 콤보체다 통해야 돼 베이트 콤보 콤보로 와
1: 어디데 제자
0: 당도래 아니 지금 미지게 딘데 잡들래 지 가서다 마선데 시부 이기로 와
1: 제세레세 딘데 당 안조 메 디디 잠발라 베디 다 지다 칠레게 딘데 강소 규제 촉바세야 당 딘데 베디네 아니 정림베게 딘데 용이 하장 찍네 싸다 명부지 아니 하장 콤보래 봐
0: 좋아
1: 딘데 인도 망조근 돌로데 아니 딘데 공토비시 난조 딘데 최시다
0: 좋아
1: 안 디디네 난조 대 향장 당 순장다 중긴 구디다 대 상막이 베 땡조 야부세지 대견이 디베미스 야부도스 다 로다르지 난조 로사이나다 가랑조 가랑조 가카토든 좀도 개뚜이나 대 인지미지 고도스 로사당 당 난조 가카토든 인데 딘데 참 초사시오 용아서 개지 딘데 주말 안 디디 담미 미 콘조게 잡요올네 난조 디 종조게 로충나 대조 다 지당 슈노 로 당 니슈 만답조 딘데 다 부범어 대조 직조 소르시지 딘조 샤브조 소르지 가랑조 다 망부도 요아마 디디 담 망조게 딘데 잔데 고르시에세 어떤 얘기 시작도세요. 딘제게 롭도 신가라 스웨지지. 딘제고를 차비에 송상 아니 대비고는 딱고 남균이 딘단체는 틱지지 대야 소주 소라지. 딱고 제마진 제제 소라지.
0: 개고 찌찌지. 내가 이제 부숨 소라지.
1: 어 딘데라지. 딘데 소라 스웨지. 아니 난조 종수난 딘데 달로징이 또 스웨다 제제 또 제도 좀. 딘디 하장이 야부 중지. 딘네 제제 난조 종수 고디 인지민은 종을 막 딘조 요스다. 공조
0: 잡든지가
1: 잡든지가 아니 디네 제쟁 안조 베드 고르다 종 림발라 베 고르다 로트면 들로 싱아스 독스 쭉 심을
0: 어 그래서
1: 독스리 좀 베타 고미 자가르 메테드 좀바 안조 종조메 용도서 안 당부 장계를 로다르시 다 로제스 쭉 심을랑데 요 말 디디 좀 안조 다 단다제는 고스 고르 안조 느리 디레 담니 소르스데 다고 틱스지 마라베 제주지 와 오 딘데 디 제쟁 안조 딘데게 샤프로스 아니 망조게 샤프로 임바 강실라 데토르니 Ruki Titang in at a Tindir quoting Jangola to a song and in Arkata some time time in the story. That ching the middle of Jonesy War, Tanganzo Tin and Gunna, some jelly consulate with some de Carsa, Sagurin Bagget in the me, Chapter Rugat in the Ma Yungi Shamjun. Did you some Zangarantas that yet in Tindichi as some sort of me did Lovjonchi and Tindis Switch?
0: Yes,
1: and it didn't Nanzon Zongi that Zombo in at a shooting at the Zuki Nanzoni. Tindish doing to some bedboard that became Manzeria, Ski Yapushi was to
0: Tong Chamber.
1: Oh, dear Tongji. 아니 좀좀 베킹에 디제제 잡소르 제제 서구리 말 용 신제도르게 안 도세징에 규림 된데 양야도스 야마 제제제 아니 니동 실로는 데리고 난다 난소 향송 규제 소번 도스 건축도
2: 大大七级新一笔来进的呢，北京龙井年轻来空，看给龙井家，我当爱举笔修浪一笔来进的人。我当七郎，空说家我送个我才没记单据领的，七日了张女家出去认得吧当，大大七郎比他家冷不少的，银车差都可为银先当，牛郎，托比准备说，龙哥修板点的。 家鸡新鲜那么大，娘们学那么漂亮。那个，姐姐就比小兰人们我们些，个儿低。

나사야 코나나베 도르세 마골로란 드미세네 언냐타 아티아티 할론죽다베터 저게 요베 같나 타나로 요베 마테다 타 예미케 땅두 치지테다 자 예미케 칼라메바니 포티잠발라 타 테네케 랑가나라 디바타 쳇라송아니 포츠파리 타 쳇라송케 고나 파타 봉파케 돈나 타마라라 톰나 존데네 숭자요 존고나라 디나 코참올랭케 삼나니나 치네 머버메라 발리니카리 머버메리케 바르나 나블라페르케 욕파 미살란 주베 델마미 시지펜라 월마 디차라 쳇란도케 고나 엄마케 칼로 존나다 허레레 타마레레 엘론타 세네 아이야미 돈도 제기 나포 살바텔라 다 투만 남카 제기텔라 응아저 나포 쳐자다 퉁탑 짝짝 안어 고코텔라 다세 박베 켄챤다 다한동 말락베 챵켄고네 응도완도나 캠설케 간톨라 피켄고네 알롱라 칼라 칼라 멤버 니포테 알레마 토르케 거케 요베 카프토 커고토 부다 디디 체셴 요베 카프토 응도와 짝세셔리 어르자 보군 디바다레 쇼쇼베 테네 원케 요베 카프타 냐세 동라 마세잠 내셴 요베 카프타나 안도완 나폰도나 티케 카르야르 가케고네 다 야미 돈도케 레미 조제테 응독세 살라답게 야 코레뇽다 파예페 투타레뉴메 동가라 쵸므머 따머제레제 따커케 공라 야레제 므초라 므메젠다세 따초라 따메젠다세 야제도 냐사 아테세 파초도 더통 르두라 바제로 젠사 오라 미싱게 걸모 르주 이나 따켄 좀로미 니마테레 동가라 체레델루 르루라 텔란 좀로 젤레 말랑장 므포 르주라 텔라 테세르 토미 니마테레 동가라 따그론 초도 르주라 빠요 펴제 인라 마 니마테레 동가라 소레 테모테레 다스노셰 요베 카트나 덕데 남가라 쳇켄 요반 동세 살라 다 ke gune dung me chebe lotane yemi tondu nakpoti lemba dalo

두 체다 고보텔라 자라 레레션도 교고다나 알로 남게 두두도자 워리 롬바 착게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포닥도게 빠다도도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그때 마저 그때 중에 포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만보페리 너샤 너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멜라 우두 체다 고보테 다우리 우두 체다 고보도자 텔라 직탄 몰라 만다데레 코토 야라 따데카도 코토 텔라 따데데베 텔라 신천 넘가게 따이데 게바 텔라 따데데베 게바 텔라 따카텔라 삼버보 체다 쵸디우리 텔라 코르카게르 따데데 다케시 텔라 따데우리 짠나코케 따마 따데유리 따텔라 무와 고코르유리 텔라데나 다사당케 따데 이도리 고제토데나 따데우리 따텔라 너르 차데우리 다네네 두제게르보 뽀뽀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보 에네 이도리

0: 메셔는 전노당 최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셔 응고 시즌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뭐저 좀 뒤쳐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험으로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감시 냔주로 추계 몸비 바탕 그진산 뒤지 번주로 로브로 소비 관계 지능진 너나 찬도 몸마 농지리과 관계 농진시에 가 찬도 린진이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생글이 녀공 감사. 샴라 선교르 냠달리 센슈위. 팅디 선교르 기낭 된소니.
2: 习近平去 바츠리큐 총통타 셰바토네 감면나오고타.
1: 중국 중앙타 게시지급 강기 중앙 지자부타 팀진부이 팀균 지자 롭스비교고르기 롱아생기 철구 구부디 니도 니저주로니 니도 겸이 숨줄류 바르시바 규비시베고로
2: 로드라 개용키 시큐연키 솔레키레기 키보 바르시 중교부 중국고로
1: 진정은기 중국 미마 당라마기 문시바위 방수기세라 괴제시베고르소인
2: 샴팅디 선교르키 낭지시브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비네즈 다우드윈베 친슈 듀니징아조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시제다라 버지르기 총통 루라타 시바르윤유 시진핑키 니남로 시진 중국탄 버지르기 레왕직튼 소바주용타 계급니비 피기에 텁주지티라 기센딘베 피림튼니 중국탄 버지르기 계급니비 피기에타 계급니비 미마기 디기라 군디 동치 뉴버케진 듀비제유라 요구집의 계지 퇴보라 자지 딘리정신인유 다루니 중국 공천당 운인이 롱우갸타 조명아 코로와타 중국 롱아첸기 철구 종합아 고추배로 인라 버즈르기양 개난기 첩시 트림 계진수 규시 중국 조기 버즈르 초당념토 총리타 총마기 텁주 롤레라 나르베 흉류겸니 계급 예비의 레왕 직퇴인 소바 조용기 남부상부 균투 진두 유지 대낭유 시진핑기 뒤럽 사바탄 제농 사베 등토 중국탄 버스리니니 콜라시비 호조기 콩토 기진이 병원리 양탁비 루주탄 시베 야르튼기 조수 로디 규르밍앙랑니 콜라시비 주교마라 규르주탄 투상도 동지탄 기지 장샤창 대송경차지 기센딘비 뉴바 대외치와 등비지구 초니비 락단지니 버스리 계급 진비 념리 부세 토병앙 피계 조교로 군디동화탄 념리기 카초 내민 덤지지바 Tunji ki pecho songkyung je che di chumze tewe mawa dunye kola shibi loncho tunji ta rangdub rangbe ki liu saba zonggu. Chunggu cho ki bazir cho ki gejin nebop ta shugen kejin la cedu tongchin che ki yobo ta. Bazir ki rangwe ki dawa rangzin songkyung ta chi cho ki tichu la ngogu che badan zi. Sakwe ta zamling ki shidi denin songkyung cha chi bazir cho ki legi bi wara gyabjur che ki yue je nendu nang yu. Lula yi 不知他中国话的特别长下给怎么的他特别军队特别革命苦力两万集团错不对别提给先点别批给中国他结婚卡给娘们批给女不中华给个女不女总为不给拉人亚西都撒不对吧不知他中国人类罗也结果卡给给个女不杂作给盲对盲西阿尔伯点头当局不知的秋季中国秋他米特平女他女就点些说结婚给娘们了兄弟家不他 中国开了铁面盲吧不知道马脚接巴的永久的格数训练给个女朋友娘们铁面那么用啊他从这铁面盲吧都有日故几个月不知道叫给中国你都你自助旅怎么你没得人类操心列巴的做法了这些得来学习他主席习近平给对面国一空样给没得人类给给金娘们他过了这边就用东西了才对我就学习不知道叫给中国朝他充满听说的他们是不是
2: 娘们这个做给王炸松江去吧不是这个给团结娘们了兄弟家吧充满人路松江他这个去吧再往七十四郎我会他这个去吧给这学历他准备去吧给令忙为那段他去去去他用这些年给这长下长电他怎么给习的电力娘们都松江强队越级松月第一个来库内比为那次你想中共中央他给自己有看起 침경 제자 로스 비규 고르키 중앙 제자 부타 침신 부이 롱엔 철구 구바 니도니 소초 로니 니도 송주 르 발시바 규비 제부시 철구나 침경 제자 로스니 초용네 침달 계급 경우에 유진키 멍시 정신키 레드신 인비 지진핑키 침경 공바 미심수 딩섭수 규로 구디동교 랭게 앙탕부르스와타 침경 제자 로스 지침라다 튕규 제규 덤진 제지르 시화 지소정 로키 침교 정례 탈비 공비 동교 대교 치바 清宫制造六岁了的马拉秋桑东九建立几千年，制作人陆期第二人堂当瓦朗林达罗塔，制作人陆期清宫宫廷台北东瓦，清宫制作足够了固定东几千年，中国南北停日间了地年，结合不清祖中堂，每日给他的期恰下六千年，全用的固定东西，清宫可有生不朽珍贵，修丢不堂。 你到松竹罗立个，估计来这边，这么大两天周边，那边就在他，急忙给陈江抢钱，军队啊拖着抓他，就说用去陈江了自动他，就是在做南部，看见了自家，城下松江卷起边，可有三部，俺路也吃不吃亏。陈江车站落不住停，这么大的九江他，陈江老林他，你们这盯着几年，可用来这么大的结合岗位，就说我们是，俺路也盯着多他。
1: 所以中间前呢，第一进步缺点单位，进步缺点区，跟着南部，全球顶级穷人，成功制造六岁两天，南部建塔，前天前，前天前，建筑局落为出彩，可以用来拖着东轨，西端有不是。第二个呢，别问你去，结合东北区区一道东北城区多年缺乏级别，正式人员不了，落地图，该用给西军人给苏联给来给开炮东部罗，过了通州路，松竹国东西别团区团过来，先有不他。
3: 退休送礼，感谢出给参团拍的越近，退休谈不来，感谢你送三年教书签约。让给给送礼团给单边去配给中华团，送礼开来给开炮拍的中脚步签约。最初给国库七十八百规制我，落地图，落地来的给开炮退休送礼，感谢国库口住三股盘年，西军人给送礼开来用给开炮，感谢你给三个拍的给了规制头去。
1: 第二，小学有些堂教育别，最后是被苏军堂，最后堂教育别直接苏军来这给开炮仓嘛，七七八八月。马军有些苏军来这给开炮样，落地头永远拍了月。上堂海洋所，当天这里团在给国库忙都抓所，就引起关注我。他留落地图，当天来这给开炮，感觉国库国库差些半年，西军人给苏来开来用给开炮，感觉呢西沙团拍给了规制头月。
2: 第二个呢，别问那次，这次去看孙军的兄弟看起，到我这边村区队员呢，龙井区超过中央把国营不总级别，就等作为孙军用到总督，让他人不工作级别是。中国王府军舰，你们这连做起这个建国会，龙井区超过中央别是，王府军舰给恰下，全用他，比如在投标国内批给中国的固定东区国的去，这个呢，去我做级别是。 龙井区超过中央别调高呢，制作人陆廷志坚现在七年温州级别，孟西连段堂，常用的兄弟级别各自调高不一样了。王府军舰下下去，每当晚上空调咳嗽痰，常用的皮革糖，必须皮革来固定单位调高皮筋适应。用着从头套，中国王府军舰两只连做给干活的位。
4: 王府军舰来吉林塘批给单位龙井江八一桥桂南，明天做卡古塘，桥顶去做那连接卡孙竹松尼，做那十九南站塘，七天七去卡十九三个节点月，及我做七不是。龙井去桥桂江八一人，让给去，去了江内去厕所去跳过十八级江来固定单位，七九八塘，过几米别苦路，你们住你们住，跟住顶十栋公寓塘。
2: 王府军舰去康祖滩、乐索、柳树街区表参、托罗树街区东街马线，推送滩头。王府军舰来若干级别，参赛冲车、越南级别、级别东滩。王府军舰去制作吉林滩，吉冈十九马拉、玉马七八、抽三大年。王府军舰去孟祖吉林、调味店不用滩。王府军舰来若干级别，十九调味也不用滩，就更不是。
1: 第二个呢，别问你去，北京空别处，芒村吉林塘历史单位退步废旧过了去，目前人数从都停顿吧，到准备进修队年，北京都工作去不是。新来塘重新布衣，当做艺术机，部长张卓一。罗定习近平给苏西南北党中央给新松列顿了采团通信当年，新来塘重新空别了，陆局政协给重建托把塘，陆局政协给布局了用完，你知在于。 让给给主力团结加盟同居了，直接当协同一给零三百来百趟。为这角度的给重置，军队按三点塘改革单位，南区连三集团总计重新组装了重置三百套游击装备。龙安县给七十个装备人，新来停留建塘重新停留建筑局了吧？西京都工地当年，新来给编制七十多套，重新给选修七十二百万，新北用过蛮多装备，火塘安稳局了用下去。 团部的团队团，团结军康。 tunpa parwa je la nyamdu tamzin takyong che di. Singlai ki chukdu tunki nyubba tang buze tang pente shiru tongku. Luyin buza mebe gongne, gyunam chen ki nemi rogyo la tamzin che di. Shikyun rengxin ki uilu mitipa tang, uipong song mikyurwe ma de cimdi denpo la songku. Leja che tongki nyamnyon lopchong tang, pechu tingsip che di, yubab tang dunne, nechu le sam zidun sumden ki chongsip zugdun che gu. Chongsip ki gyurju ngarwe sabi che ne, shingba gyekyong chuk sumki si ju ki nyubba toru tongku.
4: Dikile kune biwe ne su, jiru chikton gubgya tinju tun chulu dao dunbe cinchu ge ni, tang shang tu, san yuma rinba dun cai ge gim ne, long gya cha yubi su le gi chong kir ti, ge ji ni tu si ru kiro shi. Long up ju shi, tang shang ti ni, nyam cha tur shi tu kiro we tang do shing ne, ta cha, ting rup jen ki, za tar chong kir shi tu pi ge chi ne, bu tu kong bi ki jong nam sa bu shi, san mi che bar du shing bu shi. He gang zo wa, 唐刚公司天气科刚图让大西部学边人类间期俺叫做家马拉奇提到图俺叫天气级别刚烈城市许多咱们都归千年几度不约不谈我对国国人士内里匹配过年从这几度不约他讲提卡俺家那这孙家咱天气几度不谈提南七十多位两国的基西方谈七十多位金军老姐基西方所给过忙不的可不是 俺家里唐山区落地六七级九中几个国国区区区我在一了从今天变成了空壁动物地球电不养硬个别人所用机器你说给哪落地俺家唐不提做上去不呢他的俺家来日天通出了车身边水军出边牌听给唐山区他的给个人边俺家增设天给区必定天气是公园住呢俺家来日天呀马去九级呢 九十堂苏州年学区牌几个人不是九个人各地东西又不是三用级抗压浪面边从我提他家听说金旗出个地唐山出卡了九六不是曹妃店出给亏图出给推定孙边给准来着九牛龙啊组准七星月六九之外期出给亏图蹲学区身边出现清不腻九度不月 提前去唐山出口，抽干去清凉牛村去冷地提下，结合他社区解决冷层去出口，你给出人意思，交通都不谈，女空谈二类油车，汽车牛村我所看，体内列车特别过年，拒绝都这么去都有事。西路内没到东边打的去冲去谈，提前去唐山图，蒙村地给三米七百，修建起不是。 经常从浙江南去冷地时部小东头不谈，可能不讨起斤斤计较，着急俺认为得不到的机遇。亏凶人吧，七多年个孙子松啊，就是吃不谈，心情上不谈，最多点别创作，七多年个给就看你真心吧。开工前期，康萨了我讲给听不谈。

이래라 장뉘자 초주인 되바당 다다 치랑 비탑자 람버쇼디 긴체 차도 크윈 긴셈당 뇽낭 토비 좀지소 농가 쇼버딘데 자치 싱킹 남당 냠쉐낭와 피당 내가 지지 주비 휴란 르몽 엄시 가르디

0: 유깡바티 딘데 강송 타고 내가 돈 닥스는 딘데 지리 균쇼지 단 로드 잠 안주디 강바도 고고 잼니데 따치탄 투 난고 잼니 요사 따데 민도 소리스다 딘데 그 토나스니 삼제 시티빈데 고조담니 신나다 근데 괜찮아 아니 잡혔어 망조 기타 땡조로 무슨 또 잠아 유 다티 강송 벌써 소장 요라 고 거기 시지기 거기 내가 지금 독스 티제지
1: 난데디 소장 요라 그 시지 거베
0: 어 그 시지 거다 망조 기나 그 내가 간대지 딘데 거도 소리 티제지 디 망조 망부지게 니다 하장게 땡조도 가우시 우지게 땡조 어 다티 좀 저데 나래 공원에 쟤는 다 망조 나 다 로디게 나 디게 나 치타다 제대지게 디 퇴자 망조 나
1: 네 그래야 전에 지 잡점을 써야 되다 잠자 뒤 나오게 미나지 가고 제자 니 미나디 시가다 근데 턱으로 가게 근데 깔이 시부 열어서도 안 개나 개나지 잠자 직 턱은 강에 제시되지 그러더지도
0: 다디 딘데 레샤 단다 게임 조르지라라 차샹스니 미 하장베 민자 친구 옆에 좀 보려봐 다 게임 조르지 그 잠자에 로트만의 니즈인 배우 군배님도 세 디 안 당보 디레 당한 게임 조르지 잠자나네 앙예베데 대당 거도
1: 대당 로데 루린다 침바다 디게 타야 되버
0: 게나게 레바타르치나 하창게탄 비 네부이바 네부이바 강실라 띵베 거다 대돌미 찍네 네부 고고어 군종 용기딜 로거 군다 만다바 게난 조르바 토무치 안 대난게 미나데네 잡고 되자마 다 게나게 레바 하창게 네부딘데 도용도 좀 참성 오네 깔리시 오카기 그디이네 난조디 케세 시부치기요 난조 좀자 앙 당부 게나게 군드니도세 잡용도 잡아 돈네 미추장스다 좀자 찍을 디 림바레 레제지 베군 당부 숨용 디 고마주 찍유 디네 숨용 고마주 찍 돈네 디디 잠바 두르 드네 찍 베디 코르투스 당한 소르만 디나 모츠베 슈슈르 당한 엔조 로바디 겐제 무조단 지메 코니 다 찍 두르엔 참니레 봐 찍 디나 고메난 구쇼 참니레 봐 디 인도 잠바 딱 강에 키세 잡에 부디니 그 오네 코로 딱 게나게 셰셰 땅부 강실로 타나베 냐제난 고둠 잡지 무어르디니 오네 당에 딘데서는 게나 가르지 제바 간데 된 거는데 시시 당기었는데 대소 상황 알아서 롭종지래야 롭수지래 아삼삼 그 나부터 결 대도 좀 가르래서가 콘소당 전당가 된건 딩제고 망부 송사버 봐.
1: 좋아겠나.
0: 안 소소 갈이 강 간데 유미든가 콘소당 전당가 띠 하고 와. 안 딘데 인도 게나 게 에네 제바 간데 냄부 딘데 스던도 좀 부드스 비 아르마데. 다 카지 아르마데 로치 말이야. 당 앞에고 차토스 말았어 딘데 이나.
1: 아 차고 메스.
0: 어 다 차고 메스. 비 타르제지 소소 랭가 딘데지. 다 랭가는 오늘 그 잡재기 뒤돌아 만단서 뒤에
1: 유보로 하겠나?
0: 다 쇼를 고니 다 로그인스 라브라 단단게 뒤 연습문서도 증명이 행에 딘데 지교와 말 개나 가츠 내부 지금 띵가랑 좀 편도고 다 기니백고 딘데 유니마치 깍찍 받 쇼를 고니 쯤 공조고 아니 비 랩톱 지마라 되고 야고 시오 좀 버미 집단 니마치게 두절 능수 니체기 능수시오 말 다 고치치는 가르서 오서 로충도 세바라 고 디치와르 니마치를 강다 군균도 매버 담주 찍랑 잡대오로 엔디데 인도 오랑수 좀 심는 묘비에서 딘데 차세지 베딘 지금이로 삼 담주 고 쇼리 주브란지 그 잠자지와르 딘데 담주 진 권의 슈 가주 시에나 다가랑레데 군 인지민 딜투인 다바지 그 센다니 지클락스 그 딘데 베주단 지구 금전가 금전은 안 좀이 본종 게 뭐지 센조지로 온 센조로 아니 그래서 되는 직교인자지 되면 어제 보여게 전조군 때달 야부 중민도 쓰 민드 죽이래 말아. 그 야부 중만 손 세니 수지요. 난 딘데 나연도 좀 맞다 개나게 잠자던 딘데 두두 좀 오늘 깔레 침부 열에 전조 침부 딘데 지금 쇼고도 레오 너무 쪼고 그래 봐. 재산 깔레 재민 나서 두게 돼. 딸 낙파도 소소 인지 민지 캐세 제도 중는 강만세 개야도.
2: 대양 베 노크제 신캄 카잉제 나리시 절 신앙가 틴쇼 디부 강설 차중 먹게 통일당 달롱 나위 퇴열도 주여 긴세난 도지라 차최나 랑니지 주비 유절 람본디 토 나시 버섬도 가딘 라라투 치비 람튼제 게비 신이 만다기 체뇽여라 콘남비 삼지 마차비 가딘오 긴소남 도지 유절제 람부디용 자제치당 그 개념서 조인여
0: 만족메리를 단다 게다 위에지 고생이 디 단다 서구 림바기 메미리니 쉬잖아 너 요삼지 디 고생이 고생이 디 님에게 인디난 요로 고기긴 디브리난 아 디브리난 로젠 디다 단다 고생이 디 디니자 디브리난 요 다 카징니 담니 후르진이나 세게 디라 디 인도 자만 감게 비왕다 너리기 쉬니 냠도 송데지 간주 띵지고 부비 아니 계절 뭐지 그 쉬어지도 간주 진짜 냠용 베레기 디토나스 되비 D 디 냠뇽 페레데 마중 송선은 단다부동아 간디스 동기동선은 난조 규제디 소소소소 계주 소소소소 딜 카담데 답이는 난조서지 담녀게 뜻이 잡으시는 시가자만은 참마죠 없어지 너리 너리기 쉬는데 너리마도 셴바 참마죠 없어지 캄바게 디다 쉬엔서 디는 메마도 콘 난조 참 맞아 없어지 디데 소라 통도 그리고 찬용 용내고 보게 있는 난조 규제디 야를 공도를 빼 토르 땅고 독선 상문 돌 되시면 달사데 사건 딜레지를 레마도 ti bhoi ki rengni man sese me yuwa. Da tanda tsukpa la mingzhak chueba di kari chunga dasi na ngari ki shuen seye di mingzhak chueba shewa chik chunga. Da di na sundu dadu nganzu da mizu ki nawa na ngari li ong shuen di mato mingdu asam sara ngari gadu songna shuen mato mingdu asam sara dindri nawa. Da ngari li kechun tembe tanda ngay seye di purang li kechun tembe ki ngay man nanyam tupi mangbu chunga siya. De ya gorzi seye da, mzhong seye da, rudol cha siang sheba shema seye da. Tak ini nampak macam ni, tanda dina ni ada tu nanti nung dengun dia tu sama ngan tu di mangzhou nang tu tu sama tu lihat jauh ni. Biar nanti cakap songsan dia tu, tadi kau ngeling, yar sumba, korja namdong, siapa siapa, kerja kiri, senggol kiri aja. Jadi nanti tanda ngan tu, mungkin jenis susah nang lugu aja, tadi dah rabu jauh, mangbusi. Tadi ini nang kacik, tadi jaga ni mana cuci, kacik jong ni mana ru simbol. Tadi kacik tanda segur ni mana, tadi segur ni mana yar turun mutu aja.
3: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Ani tangan yang singgeng orang ke mikir sanggup tak sah, kentut dia nasi ni je. Tetapi sama orang ada mes dia nalar susu koka susu cuma semua tu. Orang itu tuh jenis bibir guru siapa yang memilih dia? Orang ini, tapi kerjain sama ke mikir betul dia. Orang kena konsul saya sama. Tapi tanda kentut susu nasi ni caca susu. Tapi orang orang saya sama. Kena ke? Lupa orang tangguh dengan ini semua. Jujur dengan ini semua. Kena ke tindih semua. Tapi tetapi sama kena tu siapa tu sama orang kena. Tapi nasi susu semua tindih. Ta suzu gunda suru tenzu haku ni xing, suzu buruki haku mebra. Ta besan suru che tende yubra. Gubdi di langa nidong chuksumlu. Ani nge zamjaji gena ki bunjo nindin le gunglu. Di chiye sunga losa gongso la puyusu. Ani di daga shuksa genpudun la dan gongso lepsu bunjo nindin le daga lepchu. Ani di du zama nge zamjaji ang tangbuti gena ki gongso duenji. Ani zamjaji yabudu ani di goyu silabri. Ani shuku li di gokabu yabu chungma sun. Ani di siyabri. Siyazi yan shuku li xienba jigli. Luyel khususnya, ini yang kena ni. Ni betul sosial itu, ini kita yang mengelabui. Yang mana sebab jumpa kerja macam tu tu sama kena, na desa suku dia orang mana, ane mungkin sih tu, sos pinat di sini sosial. Ni ni lekong tu senjata di suku tu di sini sosial. Ini angkang desa tu, ane kena pinat tu. Ini kini kena ane kawat tindel pagi tu sama. Kena ane ni macam entah yang tu, sesang tu sesang tindel sih rumah tu, mayong kengkeng sih kena, itu je mana. Ane di ane pi di tolong nung di gento lagi sama jadi ane tu kerja pasik sih mula. Pepe cewa dan suci ni, toks anjir dan anjir suruh cuci tu suruh kita suruh dia, ya aku cuci macam macam cuci, toks lembur.
4: Yes.
0: Ani kena ni macam kawal lembur kawal yosu, tapi ngan tidur zaman ngan tu mina, tapi senja lecik cikur, dia, aku tidur kan kawal lembur, tapi ngan tidur, dia kena kan itu ngan nang dah minum, tapi orang ini minum hutan cuci susu, tidur kerja cuci, dia ni macam ni macam lecik, toks lembur cedok. Tapi ngan orang nunggu dia kau yang orang itu mesti dia nang, tapi ngan orang kau tak bet. Jenis sura tu kita cahaya mana kokap sura macam, tapi tu kita lembu susah zau sura macam, tapi ngarang nunggu je sura, tapi sebenarnya be mesik be kau nunggu be sura je tinjai lele kaya sura, mau tinjai ina, takkan nengsing, tapi ngarang zamja tone ina, tinjai ke tone, tapi ang tangbu ni ada siapa sahaja tinjai tangbu ngan lekun ngan yang tu kang dila, konsu kita ada mi, kincah yang la, tapi ngan suti lekun kita mac suku, gimana, di tang, ang takkan nengsing dia nang kita ada kincung aja masih ada, kesan rumah. Dawang tu saya ngaco cawu cium batan tinju yang kere, tinju kene tangan orang tin, biasa kita lembut dia tin, tinju itu sendiri biang tu zaman konsuk, kuakar senada, tangan le tinju je mesik lam tu cawu pam, tinju pam apa pun bersyukur, anda konsuk ngan mesik lam tu sudah, tapi tang di meh bina, tanda mangsukan orang leh yorbaku, tangan orang masuk, tapi tinju je lembut biasa kita lembut tinju je tu, tapi dia nang ngan cium macam saya keke dia meh, mik kuakar dia, mik kyu ngan tanda la, ngos legun nang lugu kyu dia tanda la. Sosok game ni ada, siapa macam cacing ke rup-rup je jebe, kau kapten ni cuci, dicuci apa lah? Antara susah mungkin ada sistem nanti, cincin pampar pun ni, tapi paman angin itu ni asam sangat, nampak si yang bingung ni, kari insan, tapi tanda sosok dingin dia macam ni ada, sosok tinggi si yang ni, konsu kerja ni apa?
1: gelang ge tuji lembu ta su sa da gelang kono sun sa ta ne ya gelang kerang ge ji ya be zen da ni kan ge kese chi

0: 냐르샤
1: 소가 귀라 남라 진난 간자 고르메제 암드 유지 봉이 참다 쉽지 뭐야 봐서고
0: 내리 귀라 유고기 미치바 치시 죽불남라 로추 조해줘 도이
1: 넉죽 귀라 첨대기 님마 샤제시 해주다 어구 조비 시에네 니지기 님마 오 치치다
0: 참도 귀라 별제제 로마촌에 시조클라 시퇴지 니마 토모자모가
1: 닝제 귀라 따르가던 캄부소 시제기 차파 몸부 범네 뜻이 땀상기 주다 항랑 자라너고
0: 시제 귀라 로레게 차파 챙아 범네 방조 갖고 깨때나 주의장사별라
1: 스모헬렌제 텐디 통대 첨랭기 리젠 참아 슈신 게디 케라네 응니기 리젠야 레와당 공차 가르 유네레 테가르 지도나로나 지도 셰바 앙자니 직숨구 실사 실사 우리야 우
0: 따라래 지나저 응니기 리젠라 뜸베 삼자다 레와 응니게 야 지금 말해
1: 라
0: 가지고 고대시 고대시 고대시
1: 통대 첨리 코에 멜로니
0: 가가도도 미체니고이
2: Peugeot local gentu yunchonda sinjo risum piwi jukuni sebo selu tobi toranda senjo kunjia nawi susumba

0: 야, 그 도지. 다가 체리랑 존데 체리 작다로 장 존데. 뭐라 저 돈이네.
1: 난 다가 뭐라 돈이면 체르스나 다야다 자다드 자이나 양모정 요신 그 체르스나라 전에 롱크 주부 존다 양모신 거. 니네 체르스나라 코크 랑코크 돌란다가 장중 코유르 조반로 힘은 거. 뒤뜻존 전에 롱시 주부 존다 틀리마체. 니네는 코유 송셔에 뒤뜻 양모라는 거라.
0: 어리리리.
2: 마음이 되게 빛이 되도 소매

0: chal nye tong kya me chume chik lo yag me dawa chubal faransi kya sa pali ir gongzwa che be nyamze kya zwa lobzo ceri rinne zanzu yi kapsum so ji be tondi toal rangye yung arzo da lingdo dingi tong lo lingda chansu che kwe nangla pang dang tiong chung bari ta tene nye tong chu lo la ane kya kab rinbe mimi rinne shu sha ki mini shung nangwa la lingdo di chui bari nye tong gu lo la ane lingdo dingi nyamze kya zwa lobzo ceri rinne zanzu wang yi langgang yi ti chui da chabda che be geji mimi rinne shu sha ki chanchi ki mini shung nangwa la dang aso lingdo di chui bari lakwaadu ji kyab shu ji Xi Jinping ki kyab chuk sung be gyanyong tumi chok jing 탕당벽이 숨쉬다라 중화 미르기 아니 변윤 타르의 루규트스 땡지 김사르게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규동의 아니 라프니기 냥아 균진체 유체제 딱 담에 들으실 수 있나
1: 당도와 달리 옮겼다 잘고 계속 쓰고 또 되냐 그냥 야코데 고사 우출고 내게 버터우내게 사자 나타나다 더 조사 세트 보채라 띵압자 당인다 내가 나갑자 다타고 좀 뭐 타코신디 강압자 다 이치주 또 장압자 다다서방아 뉴로 열라지 뉴로 열라 마티 셔샤나 또게 제보라 된지시 잡털레 바타타만 된다 딩고뱅 없노 엔다 이 타속세비 고포 냠데제 온다 돈다 형이 드드드 여기 하카 나고보 윤도 드드 풍보터신 지지시 참만 교체 판다서 떠나메지 다타 보통문터나 맞아 나가 고포메비 따라 쇼소 나 소세긴 거테 뭐 예비게 사쇼 따야 대치 타파 유가 티게 담약 티야시 나 따후게 된토라기 나 도와 따포라 고데치 네테 모초바 파가 두쇼나 전데 중두 파가 두게 쇼타다라 나케 요고 치베게 리가나 나 테르타나 티 테르타나 무근이게 리마니 바테 무근이게 리마나 나 신지미 나카 노두도 다 따포네 텐레 고추 베포고 돈타메라 다 하야미게 승게 던더도 다 똥소마나 지추 베포고가 셰게 바테나게 로로타나 쳔네 뉴두 유비 라고 파격자 같이 뒤뚜다다 다 하던 얘기 잡고 터졌어 나 티기 건 안 조여졌어 여기 뒤 라파풍 풍 보도 나다다 맞아 야 그래 고사 우터후래기 다 하트지 라마야 맞지 리체 맞지 유체긴지 리체 유비 놀고 올다다 내신용 로여 라 혀버지 리 혀버지 뒤 맞아 저 후상속다 윤도 제자리 고다 조리 세탕 해놓으라 아무 나라도 야 톱다 뒤룩제 장교 또 터지고 세리라노 또 또 정말 또 비셔다서 고수메다서 나가구메 고소 나파풍긴 대시 비포구티기 이륜분 같이 내쇼춘바터냐테 바쁜 걸로 생겨 내 좀비기 뒤 내 지루간 오춘도 당근이 맞는도 다다스 페이 맞는도 어 신나서 나 판매지 내 고기진데 가성기 희다는 저 바탕냐 데코란데 내 눈고 내 뜨리 못 통내 눈고기 파가 쳐서 카단장 더 근데 뭔게 리마유 바티기선 라체비 뒤 라지 유탱제기 리마 다 문갑 쳐서 긴고 버티 예트 켜 바탕냐 데 미싱이 맞는도 돈라 하신 건도 나비기 뒤 라쿠티 유 거체 긴고 티 예트 나 돈라 다바다 보티 예기체 라 몽통 좀 달라 치가 너 한다바 첩체서 고쳐 줘 여자 토저
2: ཁལ་གི་པ་བོ་སམ་རོབ་སོང་གི་ནེ་ནེ་རང་རང་གི་ཏ་ལ་ཅན་ནེ་ཁུ་ཁ་སོང་ཅིན་དེ་ཅུ་དེ་ཁལ་གི་པ་བོ་སམ་རོབ་སོང་གི་ནེ་ནེ་རང་རང་གི་ཏ་ལ་ཅན་ནེ་ནེ་མ་སོང་སབ་ཡོ་བེ་ཏུ་ལ་ཁོ་ཅམ་མ་དེ་ཡོ་བ་ཏ་རོ་ཅོང་དེ་གི་ཏུ་ལ་ཁུ་ཁ་མ་དེ་ཅིན་ནེ་ལེ་ཟག་ཡོ་དུ་པ་བོ་སམ་རོབ་གི་གོ་ཁེ་ཏ་ཐོ་མུ་ཏ་ལ་ཅན་ Je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야 아탈라몰레오 아보야레노디야 니터라시보 아보예몰레야 아탈나카팅게오 아보코다크크로니야 탈라마히다보 아보예고쇼소야 아카솔바니게보 아보코다키라데야 파나팅게보 阿婆耶婆嘎尼呀阿呀你先跟他阿婆阿婆嘎达肯莫切呀但是却来耶婆阿婆耶叫你呀阿呀那些做法阿婆土阿婆呀达嘎莫切呀有些人来耶婆阿婆耶叫你呀阿他的家族那阿婆 阿婆呀达人切切呀，巴达里念他阿婆，阿婆耶玛巴切呀，阿萨基比他的阿婆，他阿婆呀哥家修切呀，夏天卡在切阿婆，阿婆呀修玛尼呀，阿玛阿尼玛吉阿婆，可阿婆呀达布达切呀，杰克萨拉米阿婆，阿婆呀土杰色呀。
1: 当初都站着不，可阿婆呀，当下那婆呀，三顿吃三萝卜，可阿婆呀，马进来呀，可老牛狗肉的不，他阿婆也当下下的呀，不喊起喊爸不，阿婆也叫啥的呀，阿妈你们穷啷个不，他阿婆也过个啥的呀，碰阿当阿婆不。 他阿婆呀，马进来呀，俺们不送干粮不，他阿婆也打扛的了呀，他扛了你阿婆，阿婆呀，家里人呀，他都在拉生给不，那阿婆呀，他见面了呀，生了不一日子，阿婆呀，见面了呀，俺们都送真的不。 阿婆呀，咱那边人呀，恁到了家他阿婆，阿婆也托你人呀，阿都当么子着我，阿婆可大吉利人呀，恁把手心嘛阿婆，阿婆呀也给人呀，俺恁现在用心婆，他阿婆呀咱土边人呀，土兄在工厂阿婆，阿婆也娘边人呀。 啊，天真拉卡托不，他阿婆高大亚维人呀，马路不起也不，他阿婆呀，对着你呀，俺家在地小天不，要阿婆高大拉瓦尼呀，东早你才起不，他阿婆呀，不干了呀，俺看门就女婿不。 阿婆哥，我坐坐车呀，阿爸准备驾车不？阿婆也骑个车呀，阿哥准备买的不？可阿婆也得陪我呀，可不给他坐不？阿婆呀，咱的呀，阿爸看我可怜不？他阿婆也可下马苏呀，俺们是咱阿婆，阿婆也自己生呀。 阿哥的东坡，他阿婆也当那婆家呀，阿在坡谷坡，阿婆也把东来呀，坡站在码头坡，可阿婆也就进的早呀，谁站里东来阿婆，阿婆也是进的呀，可是个里老牛坡，他阿婆可带西巴达那呀，把站来土堆坡。 阿婆呀，来打理呀，阿从来是土堆婆，可阿婆也可露出的呀，大家打土堆婆，可阿婆也露出的呀，俺们不做马背婆，可阿婆也打破的呀，俺是得冷的婆，阿婆也是把的呀，俺们能得他的婆。 阿婆也该一的呀，他们被绑上我，阿婆也打那谁呀？他天天在牛头坡，他阿婆搞咱们那家呀，你瞅那个阿婆也傻下你呀。
0: 아 차샤레 로라보 니 아보예 콘로고사냐 로마슈 도파보 아보예 두기가야 아 쿄로소실리보 다보예 콘나티비야 아 어디노 로르듀보 아보예 쿄가나야 코페샤 두다마보 아보예 콘루다야 토남키트미보 아보예 사자트야 아고카바바비보 코 아보예 다시마리야 토나비살라보 아보예 토니우야 아토르메슈주마보 코 아보예 롱기디야
2: 콘라셈바티네 둥키체레 단드초알라파필릉도 무로샤나 뾰종키 리치히브지바트리 Leti kaya gupati, jimi leti namantay sanjuri.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쳐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고마죠. 장차는 너무나 잘해.
1: 난다 차바체보. 보실로 코나 가세래에나. 차두시 엔조나.
0: 대세네시게 말해. 추보네 라마지 레즈는 말해.